소바님 다녀가 주셨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술, 딘딘의 낮술, 싸이의 새 정해 주셨는데 싸이의 노래가 아까 어땠을까가 한 곡이 나갔어서 오늘 술하고 관련된 사연이라 알콜 프리로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어제 집에서 12시 전에 나가 5시 40분쯤 집에 와서 너무나 피곤한 날이었어요. 어제 오는 길에 지하철에 술 냄새 풀풀 나는 아저씨가 저희 옆에 앉으셨는데 혀는 꼬이면서 아기한테 계속 말 걸고 깍꿍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귀여우셔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애기가 술 냄새 맡고 거기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재미나서 웃기만 하고 제가 인상 썼는데도 관심 없으시고 결국 애기가 웃다가 울어버려서 도착역까지 결국 서서 왔네요. 몸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아무리 아기가 이뻐도 어제 종일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어요. 예, 정말 몸도 마음도 고생 많았네요. 아이와 함께 장시간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상황까지 겪었으니까 더 지쳤을 것 같아요. 뭐 애기 이뻐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말 걸거나 가까이 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불편하고 걱정되죠. 뭐 결국 애기까지 울고 정인이 엄마도 끝까지 서서 왔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제 고생한 만큼 오늘은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부도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몸도 잘 챙기고요. 방송 들으면서 잠시라도 피로 내려놓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김장훈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쿨의 작은 기다림 청해 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선곡을 한 곡에 하필이면 김장훈 곡을 고속도로 로망스를 선곡을 해버려서 대신해서 다른 소나기 IOI의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늘이 꾸물거리는 화요일이에요. 덥고 습하지만 오늘도 화이팅 해보렵니다 라고 주셨어요. 오늘은 잔뜩 흐린 곳이 많고 더위의 습도까지 높아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우산 챙겨 다니시고요. 이런 날씨에 괜히 기운도 처지기 쉬운데 그래도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음악과 함께 기분만큼은 조금 더 산뜻하게 시작하시고 덥고 습한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고요. 기분 좋은 화요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꽁치님 신청곡이었군요.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 예. 박혜원의 상처 좀 전에 들으셨고요. 예. 제이세라이저니 치즈 우연히 잠시라도 정해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잠시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후다닥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예, 잠깐 누워 쉬려다가 그대로 예, 잠이 들어서 또 잠 깨서 놀랬 모양이죠. 피곤이 많이 쌓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푹 쉬었으면 몸은 가벼워졌겠죠. 오늘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무더위에 오후부터 또 비 소식도 있는 만큼 예, 이동할 때 안전히 다니고 수분도 잘 챙기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날 때 잠깐씩 쉬어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늘 잊지 않고 사연 신청곡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힘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우리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햄바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의 DNA,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청해 주셨습니다. 토보형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후에 외근 있네요. 잘 들을게요. 예, 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주말은 예, 열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외근 일정 있다고요. 대구 오늘 36도 찍는다고 아까 얘기했더니 어제도 더웠다고 그러네요. 비의 영향이 아무래도 대구 쪽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 같은 거 미리 대비하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잘 챙기고요. 예, 뭐 아까 뭐 벌써 머리랑 다 젖었다고 하던데 오늘도 일 잘 마무리하고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시나마 활력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행복해제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가호의 더 콜링, 키드와인의 사랑이야, 첸의 나 사랑법 정해 주셨습니다. 터버닝 굿모닝이에요. 아침부터 습도가 장난 아니네요. 습하지만 간간이 바람 불어주니 그나마 살만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큰 수술을 하고 난 뒤로 제 껌딱지가 되었어요. 날도 더운데 제 옆에 딱 붙어서 아주 그냥 아기가 따로 없어요. 햇빛 좋은 날 목욕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일이라.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 습도가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더운 아침인데요. 또 얘기한 것처럼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큰 수술을 했죠. 잘 이겨내고 껌딱지가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픈 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더 의지하고 곁을 찾나 봐요. 더운 날씨에 딱 붙어있으면 조금 힘들긴 해도 그만큼 믿고 따른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고양이 목욕 잘 하나요? 물들을 원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끔 고양이 영상 보면 정말 그냥 체념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긴 하던데 대부분 보면 물 갖다 대면 막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나니까 약간 컨디션 좋은 날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하신 시원한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지역마다 비 소식까지 함께 있는 하루인데요. 한낮에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르겠고 중부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많을 텐데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빗길 감속 운전으로 안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화요일이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여유와 음악 한 곡이 오늘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웃음 잃지 않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과 봉해놓은 편지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이 글은 묵상 중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맞습니다. 사람이 서로 좋으면 표현을

해야 하고 아, 참 좋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해줘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있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쵸? 특히 서로 간에 친하고 부부 간에는 더더욱 표현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스킨십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건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서로를 보듬어 안는다는 말이겠죠. 오늘 하루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터버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터버님께 다같이 박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부부간에는 스킨십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스킨십 안 한 지 오래지요 하셨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스킨십을 안 하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이러면서 특히 정인엄마같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의 그 뭐랄까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죠. 옛날에도 뭐 물론 육아라는 거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힘들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육아를 하면서 지친 마음 토닥토닥 해주고 오늘 고생했어 한마디에 그런 피곤이 풀린다는 거, 그쵸? 그러면 반껏 웃는다는 거, 고마워 하면서 서로에게 감사 인사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신랑 출근할 때 고생해 이러면서 잘 갔다 와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수고했어, 덥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은 한마디만 땡입니다. 그런 거는 참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속으로 그러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했던 평생, 그리고 인피니티의 파라다이스, 평생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리센느가 부릅니다. 프리티걸, 그리고 킥플립의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함께합니다.

네, 내 사랑 을버 SG 워너비가 부른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햄바오님 너무 감사합니다. KCM의 을버, 엄정화의 내 사랑 을버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제가 첫 곡은 잠시 손님이 와서 제가 KPS 카드라는 걸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먼저 나갔죠. 햄바오님 주말 저 잘 보냈어요. 와우, 1, 2, 3층으로 된 카페를 갔는데요.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와, 모든 사람들은 거기다 몰려있나 봐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커피 한 잔씩과 빵 하나 먹고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널찍하니,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누워서 잘 수 있는 곳 이렇게 해놔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햄바오님께서는 그 다이소 갔다 왔다고요. 800평이라고 하는 다이소. 우와, 하루 종일 구경해도 못 볼 것 같아요. 저 그런데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고요. 덥고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 덕분으로 참 잘 들었습니다. 넷사랑 울보도 그렇고 울보, 넷사랑 울보 전영록이 부른 노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가수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참 많아도 여전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멋있게 늙어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창란의 우리 행복해자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루시의 로리, 하현상의 매직, 서현준의 너와 매일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나름 백수 생활도 잘하고 있네요. 딱 3개월만 쉬다 일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사이 괜찮은 곳이 있음 다시 시작할까 봐요. 그런데 너무 쉬다 보면 저를 찾아오는 곳이 없을까 봐 그것도 걱정.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서 육아 때문에 몇 년 쉬다가 11년 일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쉬게 되고 나이도 있다 보니 불안감이 자꾸 생기나 봐요. 걱정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래야겠죠? 사람이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그 한동안은 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그 불안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요.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마음과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너무 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3개월이라고 날짜를 딱 박아놓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게 날짜를 딱 잡아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일자리가 뭐 있나 쉬엄쉬엄 찾으시면서 마음 불안하지 않게 처음에는 불안하고 아 왜 그럴까 속도 상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많은 잡념과 시달림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럴 텐데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어서 아마도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행복해져라니 반드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시고요. 오늘 늘 그거 타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지? 6개월인가 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일단 탈 때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월급이 월급이라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면은 마음이 덜 불안할 겁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행복해자라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운데 시원한 하루 행복한 하루 많이 웃을 수 있는 날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행복해 자라님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찾는데요. 노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수를 이름을 좀 잘 적어주시면은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가수와 글씨가 한자 한점 하나 틀려도 다른 가수가 되잖아요. 찾기가 참 힘들어요. 신창란의 우리 와생당님께서 유익종의 그저 바라만 보아도 라는 노래 청해 주셨고요. 이문세의 소녀 두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침 후에 눈 지그시 감고 사랑TV 새기며 더위 식히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방송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와생당님 오래간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언제나 좋은

네, 이문세의 소녀라는 곡, 그리고 유익정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이 노래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7080 세대들은 아마도 이 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JTL의 Just Say Goodbye, 그리고 뉴스대 베티베티, 스트레이키즈의 소리꾼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마트에 가야 해서 후다닥 사연 신청곡란 채웁니다. 달빛사랑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꽁치님 더군데 마트 다녀오셔야 되는군요. 손선풍기 하나 들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마트 안에는 좀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길은 덥잖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부탁합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0: Rules.
1: 네, 스트레이 키즈의 소리꾼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그 군무와 같이 들어야지, 봐야지, 보고 들어야지 굉장히 노래가 멋있게 느껴지는데, 그냥 들으니까 조금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덜한 것 같아요. 현장의 그 군무랑 하면 어우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언뜻 이렇게 채널 지나다가 봤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정인 엄마님께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마키아또, 마키아또의 귀여워 귀여워, 구름과자의 귀여워, 백호의 엘리베이터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또 만나네요. 여기 찜통더위예요. 지금 31도인데도 너무 덥고 습하니 저는 참는데 아들 땀띠 날까 무섭네요. 더위야 싸움 물러가라. 우리 아들 덥다. 달빛사랑님도 더위 진짜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습해요. 더운 거는 그래도 뭐 그냥 참겠는데 습한 게 조금 참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 틀고 약하게 에어컨도 틀어놨습니다. 아이가 짜증나면은 굉장히 더우면은 짜증내잖아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저는 애들 어렸을 때 물수건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목하고 등을 많이 닦아줬어요. 그러면은 더위를 덜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만 땀띠도 덜 나고, 괜찮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육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눈데요. 근데 그 이 백호의 엘리베이터 오래간 아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데 이 노래는 아마 춤과 함께 같이 들으면 더 좋을 듯해요. 노래 요즘의 노래는 그 노래만으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있고요. 눈으로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군무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노래들은 그 군무와 함께 들으면 더욱 행동감 있고 더 와닿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시끄럽다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죠. 엘리베이터 노래가 조금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인 엄마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아연님께서 아이유의 갑자기 에스파의 1플러시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달빛언니다. 달빛언니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10시 방송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요새 아침 기상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깨기는 깼는데 10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 백수라고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날까 봐요. 오전 시간이 이리 잘 지나가니 오후 시간은 더 잘 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녁에는 라인댄스를 추고 옵니다. 잘 추고 올게요. 언니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연이 언제 봐도 밝아요. 그죠? 항상 밝음을 우리한테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밤에도 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라인댄스 추러 간다고요? 저도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제가 있는 이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라인댄스만 추나 봐요. 자리를 아무리 남겨놔 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가가 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가를 배우고 난 날은 아주 꿀잠 자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또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 그 허리가 아파서 요가를 하더라도 많이 띵까먹는 건너뛰고 모션을 치유하는데 약간 그 배움이 조금 늘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언님은 아침에 10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오전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죠. 저도 예전에 우리 신랑님께서 6시 안 돼서 출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오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요즘에는 7시에 출근을 해요. 7시에 출근을 하는데 7시에 가고 나면 시간이 오전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조금 더 한두 시간 일찍 늦게 일어났다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 아이언이 언제나 더운 날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시원하게 행복한 웃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 시간 신청곡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전해주시면, 신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습해요. 서울은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시부터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요. 바람이 엄청 옵니다. 아마도 비가 올려는 전조증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습하고 높은 기온의 날씨에 건강 있기가 쉬운데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 금방 식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좋을 때고 식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커피는 따뜻해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즐거우신가요? 즐기고 계신가요? 즐겁게 사시길 바라면서 조선힙합의 괜찮은 척 미아의 산다는 건 뵙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세 곡 함께합니다.

노래가 이어집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버즈의 겁쟁이, 쿡의 행복했으면 해서야 라는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 달빛사랑 이제 물러가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두 분께 다시 한번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자기 몸에 뿌려서 남에게 향기를 선사하는 향수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은 온몸에 두르고 행복한 향기를 뿌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점심 만나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뜨거운 한여름 시원한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2시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아요. 너는 따뜻한 이야기, 나는 시원한 이야기,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한여름 시원하게 우리 함께 보내보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왔어요. 반갑습니다. 햇볕이 정말 많이 어마무시하게 뜨거웠는데 오후에 비

소식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날씨가 너 미쳤도?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뜨거웠는데, 네, 오늘은 약간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습도 높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그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덩이를 갖고 있어서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만나게 하시고 오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오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게시판에 사연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스 방송국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그리고 자켓 선곡, 우리들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고요. 풀민트 방송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늘상 멘트 방송으로 노력하고 있는 하늘로스 방송국이 아닐까 싶네요. 자, 2시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쭉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안녕하세요, 피싸마님. 더위는 안 드시고 생존해 계신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위는 드시지 않으셨음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신 노래들 준비해 놓고 있고요. 정인이 엄마께서 바다비님, 바다비님 반가워요. 언제 봐도 좋은 바다비님. 매일 아침 6시에 깨니 죽겠습니다. 그 시간에 깨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데 힘이 없어요. 더워서이겠죠? 살려줄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 많이 자야 피곤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근데 뭐 주무시는 시간이 6시간이고 아직 어리시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지 않을까요?

한여름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요즘 감기가 정말 성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낮과밤의 일교차가 심하다가 이제 한낮에는 너무 덥다가 또 밤에는 또 열대야로 인해서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손바람 그리고 부채바람 모든 바람을 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막 그렇기 때문인지 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목감기, 인후염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 입주변이나 이럴 때 헤르메스나 이런 게 좀 약간 올 때 그때 비타민 같은 거 좀 많이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챙겨 드시고요. 물 같은 거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튼 아프다는 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조율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건강관리 조금 더 많이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건강하시죠? 감기 안 걸리신 거죠? 점심밥을 해놓았는데 먹을 사람이 없네요. 마트에서 빵 사와서 엄마에게 준 것이 실수였나 봅니다. 닭으로 국도 끓여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실패. 저녁 식사 때부터 소진될 것 같습니다. 바다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있잖아요, 내일이 초복이에요. 초복날 닭들이 자꾸 삐약삐약 오리 자꾸 니발레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양식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뭐 예전 한인날에는 그 우리가 반려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많이 드셨는데 요즘에는 흑염소 많이 드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맛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근데 뭐 저는 맛이 비슷하고 먹고 간에 저는 삼계탕이 제일 낫구나 삼계탕이 제일 맛있다 라고 생각하고 삼계탕을 먹을 예정인데 근데 내일 삼계탕 드시려면 와 너무 길어 집에서 해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집에서 해먹는 것도 뭐 여튼 집안이 너무 더우니까 여튼 내일 초복이니까 각자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는 게 꼭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오리발 내밀고 그런 거 아니어도 뭐 예컨대 내가 맛있게 먹고 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그게 바로 보양식이 아닐까 싶네요.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중에 그 다양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절기잖아요. 이 절기 때 이런 거 좋다라고 하는 것도 조상들의 지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여튼 이 여름을 잘 버틸 수 있게 몸에 좋은 거 잘 드시길 바라봅니다.

반갑습니다, 햄버우님.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근데 밥 먹는 거죠. 근데 사라지신 거죠. 어디 가신 거예요? 나타나라, 나타나라, 뿅. 다비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신 노래 3곡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해 절아님. 이직 준비도 하실 거고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거고 집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또 다른 일도 하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시니까. 안녕하세요.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네요. 너무 꿉꿉해서 에어컨 틀어야겠어요. 지치기 쉬운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영장을 갔다 왔죠. 수영장을 갔다 오고 나서 7시 20분쯤 예, 그 정도에 저희 집 강아지 다니를 데리고 아침 산책을 하는데 7시 와 더워요. 어마무시하게 덥더라고요. 정말 핫팬츠에다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산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졸졸졸 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되니까 배도 아프신 경우도 되게 많을 테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뭘 먹어도 기운이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자꾸 피곤한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예컨대 우리가 전자파가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그리고 뜨거운 바람 그 아래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의 면역력 떨어지고 컨디션도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절아님께서는 이번 이 여름이 너무너무 덥다니까 약간의 그 쉼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재충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최유리 둘이 먼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두 곡도 전달해 드릴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다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오렌지를 먹었어요. 오렌지를 먹었는데 캑캑캑 소리가 혹시 들려나간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아무 말도 못했지. 우리 다비 바다비 언니다. 다비 언니 안녕하세요. 무더운 정오에 오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틀어야 시원하답니다. 여기는 비도 안 오고 햇빛만 쨍쨍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다비 언니가 계신 것도 그런가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참,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도 잘 챙겨드세요. 그럼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점심은 아침 겸 점심으로 먹었고요. 이따가 점심 겸 저녁 먹을 예정입니다. 하루에 세 끼 다 먹으면 여튼 집에서 이렇게 쉴 때는 하루 세 끼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오렌지도 먹고 수박도 먹고 아침에 강아지 산책했다라고 했잖아요. 마트에 가서 고구마도 사왔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쪄먹을 예정이고 예, 여튼 저는 잘 먹고 있는데 아연씨도 잘 먹은 거죠? 그런 거죠?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먹는 건 다 먹습니다. 제가 오이 먹으면 자기도 오이 먹어야 되고, 제가 오렌지 먹으면 오렌지도 먹어야 되고, 수박 먹으면 수박도 먹어야 되고, 포도만 안 줘요. 포도가 강아지한테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예, 포도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잘 주는 편인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11살이에요. 11살이어서 약간 캣캣거림, 그리고 예전에는 침대를 막 오르락내리락을 엄청 잘했는데 요즘에는 계단을 줘야지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네요. 이 뜨거운 여름도 폭염도 금방 지나가겠죠?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쁜 이쁜 돌림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대화방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흑장님 오늘 병원 가셨다라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빛사랑님 앞방송 해주시고 예 식사 맛나게 하시고 또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또 오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바라 원사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아직 못 뵙네요. 바쁘신가 봅니다. 우리 해피님, 나만의 거리님 추천 감사하고요. 아연님께서 오늘 대화방에서 굉장히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정인이 엄마 가끔 자리에서 뵙잖아요. 아드님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아가들이 클 때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지금 이 시절이 정말 정말 그리워진다는 거, 옛 어르신들의 말씀은 정말 틀리지 않는다는 거. 꽁치님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늘도 아미님 잘 계시죠? 난나야님 인사해 주러 오셔서 고맙고요. 언제나 늘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늘 옆에서 기운 북돋아 주신 우리 서글님, 러그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수기별님, 나나 나 있어요. 그래요, 이쁜 돌림 있어요. 다음 방송 하려면 있어야죠. 식사 만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잘 쉬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 아주 오랜만에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매일 보는 것보단 덜 반갑지만 그래도 간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요 손이요. 우리 샤오랑님 그리고 햄바오님 고래고래 손손손 그 가끔씩 저 무슨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분이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누구도 저렇게 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은 자동차 정비소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동차 정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자동차를 안으로 들여보내서 에어컨 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이 여름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나는 노래 주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저는 바뀝니다만 그니까 바뀌어. 우리 흰수영 고래님도 여름에 장비 착용하고 다니니까 쪄죽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또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지님 잘하고 계시고요. 수리아님, 예, 자바라 원사장님 아는티 그리고 친한 척 해주셔서 고맙고요. 단발머리님, 행복해져라님, 여린폭포님, 그리고 신승무님, 나만의 거리님, 가을의 천사님,

예, 꿍그른 마음으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부릉부릉부릉. 예, 우리 야간비형님, 선인의 추억님, 그리고 안전운행 하기에 굉장히 힘든 여름철이죠. 가만히 있어도 졸린데 뜨거워봐. 어우 졸려. 늑대와 추물님, 김호노님, 그리고 앙쓰리님, 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신시아님, 타이거맨님, 고봉슐님, 인간승리님, 불타는 감자, 그리고 두치와 뽀꾸님, 승호승호님, 지우지담사랑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루시드님. 루시드님 왜 아는 척 안 해줘요? 우야님, 당당님 계십니다. 그리고 C클럽에서도 방송 청취해주시고, 대방이도 계셔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곳, 하늘에서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2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뒤로 봐도 예쁜 여자 이쁜 돌림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이쁜 돌림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한 이날에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나의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남의 시선 따위, 나만 편하면 돼, 남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으면 돼,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또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약간 좀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댈 수 있는 것, 뭔가 나의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럴 때 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럴 때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그럴 때 나를 위로해주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곳 하늘호수 바다비의 가요 FM 2시까지 함께 할게요. 숨을 안 쉬고 했더니 숨이 안 쉬어지네요. 예, 이따가 2시까지 엔딩 멘트 하나 들고 숨 쉬고 오겠습니다.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도 올 예정이고요. 모레도 올 예정이에요. 아침 10시에. 와! 예,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뵈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아침 10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 이쁜 돌림 방송에 푹 빠져서, 오늘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날이 덥죠. 내일은 비가 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시원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농사는 짓진 않지만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뭐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또 빌어보면서 건강한 오늘, 건강한 내일, 건강한 2026년 7월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앞전 방송 섹시한 바다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두 남녀는 법원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함께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손을 먼저 내밀기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멍청하긴. 그 한마디에 신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고작 그 한마디 때문에 이혼한다고? 라고 하면서요. 그치만 신부가 본 것은 그 단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기보다 깎아내리는 태도를 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 드러난 그 남자의 본성을 미리 보았던 거죠. 연애를 할 때는 온갖 다정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 때로는 그 사람의 숨겨둔 인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불편한 순간에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수준은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상대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말은 지나가도 태도는 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지금 떠나야 할 사람인지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듣고 계시는 동생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수님이라고. 저번 주부터 조금 친해졌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있어서요. 제가 한 곡을 전해드립니다. 박혜경이 부르는 레인이라는 곡 준비를 했고, 그리고 햄바오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후라이팬이죠.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서현숙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오늘도 천국난기입니다. 방송 중간에 외근을 갈 것 같은데 외근 가는 길에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구엔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KT의 이예빈 치어리더 다음으로 예쁘고 지성까지 갖추신 이쁜 돌림 2시간 즐겁게 굴러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치어리더로 미모를 비교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힘바오님과 필사마님 덕분에 항상 행복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은 제가 첫 곡으로 다른 곡을 준비를 해서 전해드려서 나머지 두 곡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쁜 돌림 안녕하세요. 더워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는데 커피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서 못 먹고 있다가 얼음이 다 녹아버린 거 있죠? 오늘 밤까지는 놔두고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지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뭐든지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가끔 입맛도 없어지는 여름입니다. 우리 꽁치님도 커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드신 것 같으신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자주자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두 분의 신청곡을 연이어 듣고 잠시 회사 일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더 천천히 늙는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노화라는 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하네요. 여행지에서 우리는 하루 2만 보를 아무렇지 않게 걷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걷고 골목을 헤매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죠. 평소 일상에서라면 큰맘 먹고 해야 할 움직임이지만 여행에선 그냥 하루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일터, 같은 걱정, 같은 하루. 매일매일의 반복 속에서 몸은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행은 그 반복을 잠깐 끊어주는 스위치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런 만성 스트레스들이 여행으로 인해서 풀리면 면역력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행으로 인해 처음 걷는 골목, 읽을 수 없는 간판들, 낯선 냄새와 소리 등으로 뇌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크게 깨어납니다. 미국에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매년 휴가를 떠난 사람은 사망 위험이 약 17%나 낮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휴가를 자주 간 사람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여행이 보약이 될 순 없습니다. 잠을 줄인 강행군, 끼니를 거르는 일정, 스트레스만 쌓이는 여행은 오히려 몸에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몸이 쉬어가는 여행이어야 몸의 시계도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맛점은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얼음동동 냉면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국은 시원한 오이냉국, 가지냉국, 엄마가 보내주신 열무 물김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더운 날 음식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습니다. 이쁜 놀림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식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끼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사정도 있고 여름이기도 하고 잠시 파업하면서 쉬어가려고요. 가끔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기타 등등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행복해져라님 여전히 여유롭게 잘 보내고 계시죠? 가끔 대화방에서 뵈니 반갑더라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꺄 우리 돌아옵니다 하시면서 방에 계시는 우리 스텝 아연님 다녀가셨습니다. 대화방에서 한창 논다고 사연을 한번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오후 2시 방송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안녕하신가요? 더워서 빙수에 얼음 가득 탄산음료를 즐기는 아연입니다. 곧 냉장고에서 가꿔낸 시원한 참외도 깎아 먹으려고 합니다. 언니, 이제 내일부터 방통대 2학기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7과목 신청을 해야 하는데 프라임 칼리지 평생 교육 과정으로 한 과목을 더해서 총 8과목 신청하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많은 과목이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주세요. 힘! 그럼 무더운 날씨에 방송 수고하시고요. 잘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도련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아연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 점은 제가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연이처럼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신청하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쉽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하기 싫은 순간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아내며,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존심은 체면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만 자식 앞에서는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건 진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새끼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시죠?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고, 내 새끼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내 자식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눈물도 삼키고 평생 지켜온 고집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아무 조건 없이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주는 사랑은 어쩌면 부모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랑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가끔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니 도련니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밖은 진짜 위험합니다. 너무 습해요. 숨 막히고요. 아들이랑 저랑 선풍기 하나씩 하고 나갔는데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팍팍 옵니다. 얼른 필요한 것만 사고 후다닥 왔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 사연 주셨습니다. 밖에 굉장히 덥죠. 비가 오려고 하니까 더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우리 아기 땀띠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합니다.

신나는 곡 세 곡으로 함께 했으니까 조용한 곡 두 곡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미 썬데이님 신청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건 마지막 멘트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악마님 그 음악방송 3시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2시간 다 갔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부터 흐린 거 보니까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한 날들 그리고 물난리가 나는 날들 많을 텐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픈 일 없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은 제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장미님 아니구나. 악마님과 함께 신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Yeah. 아, 그리고 이 곡은 글루미 썸네일님의 신청곡입니다. 크레용 팝의 빠빠빠 그리고 김건모의 스피드까지 함께 할게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퇴근도 함께하는 여자, 응마였습니다. 저 제가 대화방에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시작부터 정신줄을 놨나 봅니다. 대기가 좀 늦었네요. 네, 전방송 우리 이쁜돌림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또 아이 데리고 또 치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갑자기 날씨가 어둑해졌어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안산 쪽 빗방울이 막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르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필사마님 곡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구름이 선데이님 청곡까지 듣고 사연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퇴근길을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고요. 저녁 또 맛나게 챙겨 드세요. 그루미 썬데이님께서 오늘은 재즈. 재즈와 좀 친한 사이예요. 전 재즈랑 별로 안 친한 사이라서. 재즈바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지금까지 살면서 손에 꼽힐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어차피 술을 먹을 거면 시끌벅적한 게 좋아요. 만약에 분위기 누구랑 마시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냥 어차피 즐기려고 마시는 거좀 시끌벅적하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참 좋아요.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도 남은 시간 즐기면서 안전운전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시원해졌다가 더워졌다가 다시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막 더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둑침침해졌어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우리 꽁치님도 시원했다 더웠다가 서늘했다가 아주 날씨가 제멋대로군요. 혼나야겠어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영만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우리 꽁치님도 네 변덕스러운 날씨에 지지 말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선풍기 앞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벌써 저녁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남편이 요즘 너무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 준비 시간이 빨라졌어요. 제가 일할 때는요, 7시 넘어야 저녁을 먹는데 요즘 일찍 퇴근해서 6시도 되기 전에 밥 차려야겠네요. 우리 행복해지라님께서 되게 계신 걸 아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6시도 안 돼서 퇴근하시나 봅니다. 어차피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서로 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신 거고, 이제는 집에 우리 행복해자라님이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귀가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디 가지도 않고요. 집, 회사 집 저녁 좀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집에 있지만, 정말 아이들 등교하고, 집좀 치워놓고 나면 12시예요. 뭐 12시에 뭐 잠깐 뭐 꼼질꼼질 거리다 보면 벌써 시간이 막 3, 4시가 되고요.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녁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가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7시 넘어서 밥을 먹는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으면 또 늦게 밥을 찾아서 한 7시 정도에 밥을 차려주는 게참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보면 부부 굼술이 엄청 좋은 줄 그런 거 있잖아요. 집밥을 좋아하시는 분,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눌님의 음식 솜씨가 좋으면요, 집밥 외에 다른 데서는 밥을 잘안 드시더라고요. 이건 다 우리 행복해자라님이 잘못했네.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악마님, 저녁 맛나게 드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오늘 저녁도 저도 뭘 줘야 되나, 뭘 차려줘야 되나, 걱정입니다.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저녁 맛나게 해서, 굼술 좋은 테이블에서, 굼술 좋은 테이블, 막 황금빛인가? 막 사랑의 하트가 막 쏙쏙 쏟아지는 저녁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냥냥 헤헤 헤헤 헤헤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무더운 날씨네요. 저녁에 비가 온다네요. 아기들 보면서 잘 듣습니다. 그러게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제가 워낙 비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리지 말아야 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놀러 가는 날. 비 오면 큰일 났네. 아, 지금 제가 섬으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비가 온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따 통화 좀 해봐야겠어요. 냥냥해님도 무더운 날씨 아기 본다고 고생이 참 많아요. 그래도 고만고만할 때가 참 예뻐요.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많이 담아두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삼식님 반갑습니다. 리센니의 러브어택 존박 버전 부탁드려요. 존박 발음을 잘해야 돼. 존박. 근데 존박 버전이 음원으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리센니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존박 버전이 없네요. 어쩌죠? 우리 허삼식님 쏘리. 행복한 저녁 시간, 그리고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 언니. 언니, 어제 방송 못 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작을 알리는 가 봅시다. 들어야 되는데 어디 나갔다 온 거예요? 아, 나갔다 오니까 끝나버렸어요. 흑 아들 병원 갔다가 대기하고 그래서 12시 전에 나가서 5시 반 넘어서 들어와서 정리하고 아들 부랴부랴 밥 주다 보니까 끝나버린 오늘은 2시간 풀 귀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중요하겠어요. 아이의 병원이 더 중요합니다. 아, 잘 다녀왔죠? 아이는 별 크게 많이 아픈 건 아니죠? 아이들은 열 나면 무서워요. 잘 챙겨봐야 돼요. 네, 귀쫑긋하고 아이에게도 귀쫑긋하고 음악에만 너무 귀쫑긋하면 안 돼요. 항상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잠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시하고 아이들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다 고만고만한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어렸을 때 못하니까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또 컸다고 지가 한다고 해서 다치는 거 보면 짠해 죽겠습니다. 요즘 큰아이가 자전거 타는 거에 재미 들려서 넘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다리며 손이며 안 까인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호대 착용해 주라고 팔 뒤꿈치 보호대를 해주라는데 그거 하면 오히려 그거에 의지하다 보면 애가 더 못한다. 헬멧은 씌우는데 보호대는 지가 그거를 겪어봐야지. 아, 이렇게 넘어지면 아프다는 걸 느낀다. 냅둬라. 안 사줄 거다. 그래서 안 사줬어요. 내 생각보다 빨리 배워서 지금 너무너무 잘 타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혼자 나가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집 앞에서만 타라 그러는데. 우리 장인이 엄마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만고만한 시기에 또 하는 행동들이 예쁘니까 함께 잘 놀아주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리님이 신청합니다 하시면 새 고청해 주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죠?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화방은 조용합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시 23분이에요. 저 마감선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7시까지는 러시방송으로 진행되고,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스타비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비님 앞으로 마감선 올려놨으니 사연남 많이 많이 다녀와 주세요.

네,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저의 선곡 시간이 없어요. 오픈할 때 보통 한 곡, 두 곡인데 오늘도 얼추 여러분들께 사연 많이 올려주셨는데 시간이 맞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곡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샤오랑님께서 얼마 만이에요. 악마의 안녕, 휴가 2일째 아는 동생과 친구 셋이서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중. 어디 계곡 가셨나요? 저희는 허구한 날 괴산 쌍곡 계곡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두 번은 가보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계곡으로 갈까 하다가 섬으로 한번 섬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섬으로 이번 주 잡았거든요. 제목이 맞을지 모르겠네. 그냥 갑자기 듣고 싶네. 부탁할게. 사랑한다. 밀키스. 맞나요? 고맙습니다. 네, 화분 맞아요. 우리 샤오랑님.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양마님. 다들 덥다 덥다 하는데 이게 더운 거예요? 전 별로 안 덥고 뜨겁던데요? 후라이 계란 몇개 드릴까요? 뜨거운 날씨 후라이에서 드실래요? 덥다 덥다 하면 더 덥다고는 하는데 정말 더운 건 사실입니다. 더웁다 못해 뜨겁죠? 이럴 때는 뭐 시원한 물도, 시원한 커피도, 시원한 그늘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요,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근데 올 여름 시원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여름의 매력이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꼬망고치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즐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망고치님께서 악마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군요. 그래서 못 끊는 거군요. 하늘호수를.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너란 중독을 부른 애창 곡이 애창. 저 순간 데니스 프로젝트 음악인 줄 알았어요. 음색이나 이런 템포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곡으로 해서 좀 마저 준비를 했습니다.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비 소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쭉쭉 이어가시고요. 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어디에서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모든 자켓분들과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비가 쏟아지고 있는 여름 밤입니다. 무더운 날들이 비가 오면 좀 시원해져야 하는데요.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문득 더위도 습함도 다 이 비가 씻어내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밤이니까요. 이렇게 더운 날, 비가 쏟아지는 날, 충분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4L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신청곡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은 먼저 전해드릴까 하다가 저도 방송 준비를 좀 하면서 좀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안녕하세요.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부산도 슬슬 흐려집니다. 비가 오긴 올 건가 봐요. 비가 한번 확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보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이 좀 적은 것 같네요. 찔끔 뿌리고 습해지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경서 슈퍼스타 송하의 밤하늘의 별을 박서정 비와 당신 함께했습니다.

더운 날들입니다. 사비님은 운동 좀 하시나요?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빠듯하죠.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저보세님께서 최인경 청 펀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운동자여 조선힙합 어릴 땐 말야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뭐 집안일이 많아서 운동을 못한다는 건 좀 핑계인 것 같고요. 집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활기가 필요한데 집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커피가 맛있는 자취 즐거운 일도 많지만 가끔 이 생각 저희 신랑한테 오늘 전화가 와서는 자기 요즘 마원자로를 맞고 있대요. 저희 신랑 해외에 있거든요. 마원자로를 맞은 지 5주가 됐는데 당신도 한번 맞아볼래? 라고 물어봐서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가 맞으면 이긴 자로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사실 주사 맞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일단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을 또 많이 먹어버렸네요. 오늘도 실패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운동해보려고 합니다.

더운 바람 날리는 저녁 오후 어느 날 일찌감치 죽 때리고 하늘호수 방송에 청곡 신청하면서 귀 쫑긋해봅니다 하셨어요. 와 생당님 반갑습니다. 네, 아 신청곡 하려고 했는데 멘트가 안 나와서 오래 기다리셨대요. 유익종 들꽃 함께 해봤습니다. 웅산의 예스터데이는 안타깝게도 네 팝이어서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 좀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의 피로를 좀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민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옆구리 또 타비님, 안녕하세요. 타비님의 화요일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내일 검진 예정이라서 점심을 흰죽만 먹고요. 2시부터 금식했더니 기력이 1도 없습니다. 날까지 더워서 머리도 띵하고 하루 종일 고생 꽤나 했어요. 어찌저찌 마무리하고 퇴근해서 오라팡정 먹을 준비 중입니다. 오라팡정이 뭐예요? 오라팡정? 아마도 타비님 방송 시간에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진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가 봐요. 밥씨 때라서 제목까지 야무진 식사 부탁드려요. 방송 고생하세요. 뿌뿌 하셨습니다. 대장 내시,

경 알약이래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아, 수미님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셔서 내일은 검진 끝나고 맛있는 식사 꼭 하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서투른 고백 그냥의 곡이고요. 소울크라이 그리움도 지쳐서 많이 힘들었나봐 어반자카파 어떤 하루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가 후딱 지나가네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잠잠합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들이 낮잠을 잘 주무시고 저녁도 맛나게 드셔서 그런가 활기찹니다. 다 어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결국은 입에 다 들어가는 것을. 저녁 맛나게 드셨어요? 저는 아기 재우고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편해요. 천천히, 천천히. 정인이 엄마님. 저도 예전에 아이를 재우고 먹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재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먼저 먹거나 아니면 같이 먹습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먹어요. 그런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제 살덩어리를 형성했나 봐요. 네, 정인이 엄마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도와 파라솔, 내 눈물 모아, 신승훈 오랜 이별 뒤에, 김연철 왜 그래 준비합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려고 하고 시원해진 편이에요. 창문 사이로 열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께서요 신청곡 주셨어요. 인피니트 태풍, 코요테 스톰, B2B 나의 바람 이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끔 음악을 듣다 보면, 왜내 귀가 이상하지? 하면서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내 귀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어폰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화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게 뭐 3D 뭐 믹스 이렇게 네, 스테레오 이런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원래 상태의 오리지널로 전해드려 봤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이 많이 들어간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예나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두 시간,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옛날 드림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이에요. 화요일 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근길에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려나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지역에 따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밖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서두르기보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창문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물건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이런 날씨엔 괜히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는 시간이 최고의 힐링인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야식을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치킨도 좋고 라면도 좋고 과일 한 접시도 좋고요. 오늘은 편안하게 쉬면서 드림 콘서트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2026년 7월 14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땅소울이 스타비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와,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예쁜지.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인사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늦은 시간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문도 활짝 열어볼게요. www.inna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여기에서 한유로수 방송국을 찾아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마구마구 전해주시라고 신청곡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신청곡 게시판 오실 분들, 일단은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중간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고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 외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외부에서 신청곡 버튼을 누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공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껏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아참, 신청곡과 사연은요,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에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에서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만날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누가 먼저 문을 뚝뚝 두드려줬을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스위트님이 제일 먼저 오신 거죠.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볼,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요일 늦은 시간 방송하러 오셨네요. 저녁 식사는 잘 드시고 오신 거죠? 또 계란 하나만 드시면 지지인데? 약을 먹고 물을 2리터 넘게 마시고 있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네요. 공복이 길어져서 약 효능 발휘하기도 전에 다 분해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얼마나 더 마셔야 하는지 감도 안 오네요. 늦은 시간 방송 힘내세요. 꼬맹이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도 예나부터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계란 하나도 안 먹었네. 오늘 너무 졸렸나 봐요. 오늘 저녁에 먹은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게 오늘 퇴근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에 언니들이 너 살 빠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검사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약도 드시고 물도 정말 많이 드셨는데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으면 괜히 더 조급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의 여유를 좀 가져보자요. 오늘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면서 검사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도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음식들 그거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잘 받으시라고 노래 세 곡 다 준비했어요. 공기남녀의 저별이 너였으면, G.O.D의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장범준의 회상까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검사 잘 받으시고 끝나고 나면 진짜로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계속해서 전해드려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총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남겨보는 것 같아요. 날씨가 비도 많이 내리고 배달 단가도 좋지 않아서 부득이 오늘 배달은 쉬게 됐습니다. 사실요, 주름 배달일 때 비 맞고 운전하기에는 너무 단가가 안 좋긴 하네요. 내일은 초복이라 아마 삼계탕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가족 약속이 있으세요? 술 마실 예정이라 음주 배달은 좀 쉬려고 합니다. 주말 그리고 여름휴가 되면 좋겠어요. 마음을 재정비하고 좀 추스리고 싶네요. 회사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에서 숙제하는 건 안 비밀로 할게요. 아무튼 지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냥 쉬기로 하셨구나. 비 오는 날에는 시야도 잘 보이지 않고요. 도로도 미끄럽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단가도 아쉽고 몸도 피곤한 날이라 무리하지 않고 하루 쉬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초복이죠? 근데 저 몰랐어요. 초복이구나. 가족들과 함께 삼계탕 드시면서 든든하게 몸보신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시면 좋겠어요. 가끔은 일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보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회사일 때문에 집에 와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퇴근했는데도 끝나지 않는 하루,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휴가가 시작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마음의 짐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랄게요. 힘내시라고, 불끈불끈 힘내시라고. 세 곡 다 준비해 드려요. 나비의 잘된 일이야, 김태우의 메아리, 그리고 배가연이 부르는 들어봐.

신청곡 갈 사연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 갈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꿈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는 오늘 저녁에 냉면 2인분 이상 먹어보려고 합니다. 냉면 육수도 미리 냉동실에 넣어두고 단단히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태라 몸 상태를 보면서 다 9시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예나님도 오늘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신나는 밤 보내시길 바래요. 사연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냉면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이 막 이렇게 떠오르네요. 특히 냉면은 육수가 생명이잖아요. 살얼음이 살짝 건 육수의 쫄깃한 면발, 아삭한 오이와 무절임까지. 아, 생각하니까 이 시간에 괜히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식단 때문에 많이 참으셨을 텐데 오늘은 기다린 만큼 더 맛있는 한 끼가 되시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벌써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오랜만에 드시는 식사인 만큼 너무 급하게 드시기보다 천천히 몸 상태 보면서 맛있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좀 먹을 거 없나 봐야겠어. 오늘은 기다리셨던 냉면도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음악과 함께 몸도 마음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이기찬의 언젠가 누군가, 화니스키의 바보 가슴, 신혜성의 왜 전화했어까지 이어드려 볼게요.

10시 하고도 1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필상만님 오셨어요. 오늘은 늦은 시간의 드림 콘서트군요. 밤 시간에 예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녁 겸 야식으로 치킨도 주문해 놓고 맥주도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2시간 신명나게 즐겨볼게요. 이 사연을 소개하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끝내놓고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치킨에 시원한 맥주까지 준비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저와 함께 즐기는 일뿐이네요.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맞이하는 늦은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음악만큼 큰 행복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껏 쉬시면서 사인 피로도 함께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시간쯤 야식 즐기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네요. 치맥이라 너무 좋다, 그쵸? 맛있게 드세요.

저 이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TV 속에서만 뵙던 그 김 부장님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신청곡입니다. 비스트의 비 오는 날에, 사이에 비 오니까, 에픽하이의 우산까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은 정말 신청곡 제목만 봐도 창밖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녁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장마다운 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빗소리 함께 듣는 음악은 평소보다 더 깊은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 희망해주신 노래들, 비스트의 비오는 날엔 2011년도에 발매된 비스트의 대표적인 발라드 곡인데요. 비오는 날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싸이의 비오니까,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추억과 감정을 싸이만의 솔직한 감성으로 풀어내서 이 곡 역시도 비오는 날에 단골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노래 역시도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곡도요. 너무너무들 좋아하시는 곡이죠. 유나가 피처링에 참여한 곡으로 비오는 날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우산이라는 소재에 담아낸 명곡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노래들 안 듣고 넘어갈 수 없겠죠?

어차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예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유인님께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빼꿍 인사드려요. 더운 날 잘 지내시죠?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신 분이시구나. 에어컨 앞에 자리 잡고 두 시간 귀쫑긋하고 잘 들어볼게요. 방송 고생하세요.

와, 정말 오랜만에 오셨구나. 오랜만에 빼꼼이라는 인사 한마디 말로도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와서 하루 종일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에어컨의 명당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휴식 공간인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좋아하는 음악까지 함께하면 그보다 더 좋은 피서는 없겠죠? 바닐라 어쿠스틱의 네가 궁금해, 나무연의 스마일, 그리고 신청곡 우리 라이썸이 부르는 비바체라는 음악까지 전해드려볼게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좀 자주 보자요. 윤님.

야, 우리 예나 언니다.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불러주실 분 바로 우리 아이 언니입니다. 언니 방송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반갑고 반갑고 뚜뚜뚜뚜 반갑습니다.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어요. 행정복지센터 두 달 근무도 잘 끝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집합교육도 받고 수첩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방통대 2학기 수강신청일이에요. 정해놓은 과목들이 있어서 그대로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많이 온다던데 비 피해 있지 않길 바라볼게요. 언니,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무더운 여름날 건강관리도 잘하셔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나 언니. 와, 진짜 시작부터 반가움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 아세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이렇게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고요. 무엇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두 달 근무 무사히 마치신 거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

바쁘게 달려온 시간만큼 뿌듯함도 아마 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다음주 고용센터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 내일 방통대 2학기 수강신청도 원하는 과목 모두 잘 수강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차근차근 계획한 대로 준비해서 또 한 걸음 성장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오늘밤부터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외출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 우리 정찬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인데요.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왠지 외로워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사연을 읽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라는 말이네요. 축하합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인데 그 특별한 하루를 야간 근무와 함께 보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 있죠.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찾아와 인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는 비록 일터에서 보내고 계시지만 그만큼 더 의미있고 값진 생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무 잘 마치시고요. 퇴근길에는 오늘도 정말 고생했다 하고 스스로를 꼭 토닥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진짜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자신에게 선물하면서 오늘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생일이 오래도록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래요.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토닥토닥.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나디님과 더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예나는 갈게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가 신경 쓸까봐 이렇게 노래도 만들었다. 짠! 나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에어컨도 빵빵하고 밥도 시키면 와. 걱정할까봐 미역국도 시켜놨잖아. 짜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 퍼붓고 있어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오늘 못 오실 것 같아요. 예, 비 많이 오면 못 오신다고 했었는데 진짜로 못 오시겠어요. 제가 사는 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수원에. 그래서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내려서 이 배달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옷 다 젖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옷 다 젖고 예 우산에 구멍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우산이 새요. 막 너무 내리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가요? 비 많이 오나요? 제가 있는 곳은 오늘 밤 엄청나게 퍼볼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예나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일 맞으신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생일 축하드려도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예, 저는 예나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나니엘 가요 비타민 쇼터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있으시면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부산은 비가 내리긴 했는데 현재 소강 상태랍니다. 습한 건 정말 싫은데 확 뿌려주었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있는 곳하고 반대네요. 제가 있는 곳은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시간 간격으로 분단위 간격인가? 예, 지금은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어요. 완전히 비폭탄 내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밖에 조금만 나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 아시죠? 비 많이 오면은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예, 지금 밖이 딱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내일 오전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글쎄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길이 많이 미끄러웠고 비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없어요. 예, 김수연의 그대 한 사람, 김그림의 너에게, 케이시의 언제나 사랑해까지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모든 창문을 닫았고 흥겹게 소리 올려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야 방송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힘나는 심야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예, 수광 상태.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좀 밖이 시원하거나 좀 그러면 그래도 이동하시는 분들 내지는 산책 나오신 분들 좀 계신데 오늘은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인지 밖에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꽁치님 계신 곳도 비가 오나 봐요. 여기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비가 샌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하영의 우리가 사랑한 계절, 이혜은, 정건우가 부르는 눈물로, 자정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꽁치님도 힘나고 행복한 그런 심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꼭 받아야 되는데, 위내시경, 대장검사, 대장내시경 이런 거할때그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물배가 차서 나중에는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진짜 나중에는 배가 터질 것 같은 풍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지. 사실 검사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스위트님, 예, 검사 잘 받기 위해서 오늘 고생을 하시는데요. 오세요. 고기 사줄게요. 검사 받고 야, 우리 나니 언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신 우리 아연님 자러 간다고 하더니 잠이 안 온대요. 예, 신청단을 건너뛰고 가셨으니까 잠이 안 오죠. 예,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자러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저녁으로 룸메 언니와 옛날 통닭을 먹고 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집에 와서 배 두드리며 더 먹지 않은 건 참말요. 아닌데, 뭐더 드셨을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고 있다 하셨는데 여긴 소강 상태입니다. 다들 비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럼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어요. 우리 아연님 자러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잘 왔어요. 예, 저는

오리 불고기? 오리 불고기를 먹고 추가로 3인분을 더 먹고 그 다음에 들깨 오리탕? 예, 있더라고요. 근데 들깨가 굉장히 고소해서 들깨 오리탕도 맛있게 먹고 왔어요. 지갑은 가벼워졌는데,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배는 두둑한데, 그래도 이게 또 커피를 한 잔 마셔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왔어요. 배는 고프지 않은데 뭐랄까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예, 옥수수를 하나 더 먹어야 되나? 사실은 오리고기 먹으러 가기 전에 옥수수를 하나 먹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밥도 비벼 먹었다. 그런데도 왜 뭔가 허전한 느낌은 저만의 그 가배고픔이겠죠?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김정욱의 가난한 사랑, 이수은의 고백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청곡은 12시쯤 가능할까요? 보던 거 맞아보고 후딱 들어갈게요. 천천히 청곡 들으며 기다려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어떻게 맞췄지?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대충 시간을 맞추셨네요. 우리 행복하자 1님의 신청곡 김남길이 부르죠. 사랑하면 안 되니 빅마마의 배반 김희철과 민경훈이 부르는 나비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1님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많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 있죠? 우리 체리님 오늘도 다녀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쿨의 한 장의 추억 그리고 에일리의 잠시 안녕처럼 이라는 곡 주셨는데요. 쿨의 노래는 제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에일리의 노래만 먼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 안녕처럼 이라는 곡이죠. 우리 체리님도 저랑 같이 있으면서 닮아가나 봐요. 뭔가 출출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마도 그 저희 아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가배고픔이라고. 가짜 배고픔인데 엄마가 그거를 배고픈 걸로 느껴서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식단 관리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야식을 끊은 게 아니고요. 빵을 끊었죠. 빵을 끊고 아이스크림을 끊었는데 근데 살은 계속 찌고 있어요.

방송을 해서가 아니고 습관인 것 같아요. 낮에 방송을 해도 그렇고 방송하고 나면 배고픔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처음 방송을 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당연시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도 그냥 방송 끝나면 너 먹어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허전해서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뭔가 허전함을 나 지금 배가 고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체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 허전한 느낌?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저처럼 아닐까요? 에일리의 노래 잠시 안녕처럼 함께 할게요.

약간 속에 추워 그 안에 담겨있는 기억.

어느덧 한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시간 12시 44분 가리키고 있고요. 제 시간은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람의 음성이에요. 그때의 나 그때의 너라는 곡 준비되어 있고요. 송하의 노래죠. 사랑 참 어렵다. 이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 밤은 비가 와서 빗소리에 잠을 잘 잘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너무 더워서 습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나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인공,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우리 더운 거, 비 오는 거, 뭐 습한 거, 짜증나는 거, 그리고 배고픈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음악에만 집중할까요?

아, 우웅 소리요? 나요, 제가 선풍기를 좀 세게 틀어놨어요. 평소에는 1단으로 틀어놓는데 휴대용 선풍기 저는 그거를 틀어놓고 있었더니 1단으로 했어요. 아까 4단으로 돼 있었어요. 제 선풍기가 팬이 좀 커요. 들고 다니는 선풍기인데 이게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어놓고 아까 4단으로 틀어놓고는 깜빡했어요.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아, 계속 들렸었나봐요.

오늘이 복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고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보양식 드시고요. 올여름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복으로는 초복이니까 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초복부터 잘 먹고 보자고요. 25일이 또 중복이죠. 말복이 8월 초일 것 같은데 오늘 보양식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우리는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쵸? 못 이긴다고요? 이겨낼 수 있어요. 터보의 숨바꼭질이라는 곡 I Let It's Me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전해드리면서 전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이 나니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하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호우구름이 밤사이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강원도 미시령에는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가 되고 동해안에만 남아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풍 피해 없도록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 비가 더 내린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 나타났고요. 지금 벌써 대구와 강릉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습도 높은 초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강릉 34도,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 유지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이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정인이 엄마 다녀가셨어요. 또 뵈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오늘 비 온다더니 비 소식이 없네요. 최고 온도 34도까지 오른대요.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겠죠. 선풍기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밤 레코드의 여름 소나기, 유럽의 여름 스케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 소식 기다렸던 모양인데 깜깜무소식이라 아쉽네요. 비가 오면 더위가 조금은 꺾일까 기대를 했는데 대신 한낮에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한여름다운 엄청난 날씨네요. 이런 날은 그냥 집이 최고입니다.

최고죠. 괜히 물에서 밖에 나가기보다는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해 주신 시원한 느낌들의 노래들과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전철미래 고마웠어. 안녕. 고마웠어 안녕까지가 제목이네요. KCM의 클래식 노을에 웃을 수 있을까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 내어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어젯밤에 비가 오길래

창문을 닫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쪄죽을 판이었습니다. 급하게 창문을 다 열고 선풍기 돌렸네요. 오늘은 치과에 가야 하고 이것저것 이벤트가 좀 있어요. 터머님 오늘도 반갑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밤사이 비가 내려서 창문을 닫고 잤다가 네, 더위에 깜짝 놀랐군요. 요즘 비가 와서 습도도 워낙에 높고 금세 후텁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곳곳에 또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치과도 다녀와야 한다고요. 이것저것 일정도 있는데 하루가 바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특히나 수분 섭취 잘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음악과 함께 힘내고 즐겁고 무사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컨트리 꼬꼬의 김미 김미, 성진우 포기하지마, 우효의 뻔한 치킨. 네, 오늘은 치킨 관련한 선곡이네요. 네, 닭고기 아줌마까지. 제목만 봐도 웃음이 나는데, 네, 무더운 여름에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데 듣다 보면 치킨 생각이 저절로 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초복이잖아요. 이, 요즘 같은 폭염에는 상하차 작업도 또 운전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 텐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보충 잘하고, 예, 몸보신도 좀 하고요. 일하면서 또 좀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컨디션 잘 챙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고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힘내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우효의 뻔한 치킨이란 노래가 이런 노래인가?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예, 그 노래를 안 올려놨네요. 예, 그 노래는 좀 이따가 예, 다시 올려드릴게요. 노래를 열심히 받아놓고 노래를 빼먹었네요. 필사마님 신청 사연이에요. 전우성의 가끔 듣고 계시고요. 송하예의 밤하늘의 별을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기다렸던 시원한 비는 없었고 습함만이 남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쉬는 날이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줘야죠. 한우루스의 음악과 함께 자켓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시원한 비를 기대했는데 급급하기만 한 아침부터 지치게 만드는 날씨인가 봐요. 이런 날은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금세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쉬는 날. 요즘처럼 금방 지칠 때 딱 좋은 꿀 같은 휴식이네요.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여유로운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편안한 휴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네요. 아무 걱정 없이 재충전하는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 다시 기운내어 시작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킨 노래가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나요? 우효의 민들레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던 노래라 그냥 좀 발랄한 노래인가? 그랬더니 세상 우울한 치킨 노래네. 흑장미님 신청사연입니다. 청해요. 어제 병원 다녀오느라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은 초복이니 백숙을 해서 먹어야겠어요. 뭔 영양실조라니 기가 막힙니다. 살다 살다. 여튼 오늘도 잘 들어요. 방해담 휘인의 내 안에 머물러요. 구창모의 또다시 마주친 그대. 베리굿의 숨막히게 예뻐 정해주셨습니다. 구창모님의 새 앨범이 나왔나봐요. 흑장미님 얘기로는 여러 리메이크 곡들이 있고 두 곡의 신곡이 있다는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리메이크인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곡인지 저도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 충분히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양실조라는 얘기 들었다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럴 때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게 가장 좋은 보약이죠. 마침 오늘 또 초복이니까 백숙 한 그릇 맛있게 드시면서 기운도 든든하게 채우고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푹 잘 쉬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오늘도 화이팅!